0: 나라들 미지야.
1: 응.
0: 내가 이럴 때 우기 뒤에 복. 아, 이 놈의 뒤에 나 뒤에 복도 대가라가 니구미에. No meat at all. 야.
1: 그래요.
0: 그래도 대가라가 니구미. No meat at all. Emerita. A vegetarian. 야. 너야, 이 아들이 이 뒤에 구르지니 내야 또 그것도 고르면. 어딘가에 이르지 돌라, 딸 웅영, 이제 바구에 미치, 맘마오에 미웅이 맨날 리리와 또이 야구에 미가리가 뚫는데 미치나, 왜? 어떤 놈을 알아야, 이런 거 잡아봐야지. 어딘가에 미에서 기억하세요. 티테 미래 와가는 거니, 독특한 게 돌라, 이 딸은 고리로 먹이 야구에, 딸은 이 미치, 그리고 이제 막, what you put in your I am like, what are you doing? I'm not doing it. I'm not doing it. You got to be active. You got to move.